0: 직하옵니다.
1: 개미 안 마라.
0: 대구나 직하옵니다.
1: 개미 안 마라.
0: 대구나 직하옵니다.
1: 개미 안 마라.
2: La luz en el semáforo nos indica que es momento de parar, pero no te bajes.
3: En un instante regresamos a este viaje.
4: Cocodrilo a bordo.